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되는 유리 재질로 된 용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. 생명을 부여한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, 저거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자라고.

자연적으로 분해해야 되는 유리가 이제 자연에 그렇게 크게 해가 되는 그런 소재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그 정도 몇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. 유리는 조금 더 기능적인 쓰임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머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.

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쉽게 보이고 쉽게 생각되는 그런 하나의 유리병이지만 저에게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.

유리가 녹았을 때 그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